0: on you.
1: Hello, 여러분들. 오늘은 특별한 청음입니다.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들 특별한 청음입니다.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들.